0: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
1: 먹어보는가?
0: 에이 빠르겠어 원래는 이거 내가 아니에요 나는
1: 저기 아이 내가 뭐 아이 하하
2: Moçada, é 10 para as 10 no relógio grande da Milidade. Vamos meter nossa vaneira véia com esses meninos lá da fronteira, meu Deus do céu. Essa vaneira véia gaúcha, uma barbaridade. Uia!